0: 잘. 매담 기시 임다보다 보네 해는 구동 자르니 큰지.
1: 아니까.
0: BP normal 어레 꼭 나오지 파리 하이름이나. 그 수기 능아이 레이트리.
2: 학장 하면 농아 자리 도터.
1: 도터 나 파니 딱비 보도 아이 아담 떡 자르게
0: 딱. 아도디 아이 디사스 떡 나봐 보네 자라게.
1: 파니.
0: 나스.
2: 예 sure.
1: 임다 보다 루브는 파라니.
2: 아도나 파리. 말임기 많이 두수 임도 부탁으로 하이드나 나랑 잡혀보니
1: 호이니 아이나 우디에는 칼리니
2: 말임씨 아이디 온통은 눈치지 그래 마나 이코이더냐 이마빠 본거 위바도 이사시 소이소이 라고 한번 파워 타이나 이마마이 비에마나 노모디 이사누빠 아마기 마판자라니 하이키바도 니싱업드라타모
1: 호이다 호이다 미기 마사니더나 농부디 야나 눈치 양항도 세 피론제 아이루신 레게세
2: 말림 우든 한 바다레도 온톡노 누가 키드르다 이항이 항보다는 떠고 있다
1: 더루비야 더루 컨트롤 유어셀

0: Chala edana.
1: Oh ima.
0: Ngai khong ai kho. Mai okhi si.
1: Oh ima.
2: Eh si, kumtoro. Kada e suitcase doi pabi rakhi se.
1: Yani da.
3: Yani pa ung ai paise ki.
0: Oh si si si. Mai si kan thu se.
1: Oh ho ima. Imo. Lao chang ki si lao.
3: Ya ima le.
0: Na sa mai ing ta ta bro nang bo. Na yang ga si kan kang no ida.
1: Kitang mai ing ta rang ni ma. Tum da ba khre yang khre.
0: Swa ba na loi ra mani ne.
1: Lao
0: chang wa se.
1: Imo.
0: Mangon da lipi se. Mangon da lipi se kanano khang bri ngu.
1: Kana. Pasabi not drani mani ni ima ma di kamai na sida
0: ima utise bani kai no na thau lai bro
1: ima
0: bi ma se po se sing je khar lok se lo lau se
4: hoi ma
0: lau ni kai ganu ne
2: ai tari bra ai office pau bada thu ba ma sa lu khike
0: hoi
2: yam thu la kan he na man sa na khoi me am sak cha thong ne ramo Imo,
3: kakak.
2: Nang su sak to, satu oko. Ai selu kike.
3: Oi kakak. Indum sa, ai di ngai saina sak sara bani.
0: Adu wer su ngai hatang di phang khoda na.
3: Adu da, ai phaje bi su thilu do bani na.
0: Hoi ne. Adu su su mine. Ma su thin khar di phate. Nang am ta thin bi ramu da.
3: Hoi indum sa.
0: Nu kakak ji di ne, nong dum nai di ko. Adu nang chom dan da sanga wei mo.
3: Hoi indum sa.
1: Imona lorari ra
4: diamond na ima hoi pur ga lai ba
1: ada no ima hoi de kri har ma ga lai
4: ikhang khang na re da arot pa na tre
1: e phare da
4: ai sar ikai khunda ba uchari
1: moirang do hongse lo hong budi
4: ai budi ya da ya jai da
1: e se Nangini.
4: Kaino shibo.
1: Kudo ohongmunida.
4: Oh, as yampaje.
1: Yampaje tome.
4: Kanabo.
1: Pajabibo.
4: Is. Daimu thole.
3: Male. Pajabie. Salasira aitilamage.
4: Oh, daimu.
0: Kari mata lai birak trabro imogi bo.
1: Sima.
4: Yare daima. Yamle re.
0: Salo. Thingani tuti.
3: Hoi ma. Mayum phoba. Mayungi ka phawba thilongani ye pakat kano sa
1: mo nang sidi
4: ma ai chalu khige
0: o salu ro a kho heng la kani ko
4: hoi ma
3: malem ai nungthil lamu la ke ko
1: hoi ai le ramni ai chatho ye
0: ho sat khrasano imo na ne yong na ba mai thin jeram ni lao na phinarong ga do khong to ro sak chakho ma tang jana na ba chu surang mai ga Cawhai ga thangjing ge irom bani laputhoro pangna mama ga
1: sorinda
0: laputhoro mahido kitang taksi weather sense da ne am phabani
1: ya ne ai barum ma tsang khigem
4: mani yum simak ne ai ngasi so amuk lak lai mapham sida mai thiba mati mai pak pani ge lanjang da yang batai
5: Milai bro. Yum sibu, milai bro.
0: Kana anone.
1: Kana lak sa noima, apan kurs.
0: Kana oi bira bano. Kari tak pi geta ba.
5: Yum sibu, za saheb athoi beki.
0: Mani. Lingka piro yani, kai matangi.
5: Ai se, naha nomasu laksara ma bani. Ada kana mata lairam da ba.
0: Pambiyo. Cita pambiu, kari lebih ke?
5: Malembu hek poksa bi mama ibetom bi ni.
1: Kari, kena. No main anggur ringi dah. Ini na iki magi ming ibetom bi kau ya iki kau. Kena no lagi sih. Ima wajar lah.
5: Yani, ay.
1: Som kena ibiram. Pambi kino, fidadu dong tak pambi kino.
5: Malem.
1: Ngai bi khong ta chong kanam
5: malem imagi bungo nang nang ngangi du bu karino nang aina nang bu hepoksa bani ai nang gi hepoksa bi nama ibetom bi ne nang namai bu khangdra bro
0: kariya malem
1: 아이 초무 그나노 하이바 강제대 와로비노 아두금바 사기리 쳇도 마품시도 웃비려는
0: 말해
1: 야야
5: 낭세 아이기 이복토키 산인해 타봉 따라나 오푸르가 뽑아 헤폭서바나 마잉온다 낭낭앙이 바콘도 보카리노 아두부 사콧바 미오에 마기 왕앙로 하 낭부 아이에스 오피사라 모 오이래 하이바다이네
1: 니 뿐은 바카 마품다 아이 오이닝바 마 오이히야이 오피사 미나이 아두부 낭놈은 피에마기 마품다디 아이 샤니 사행 잡아서 잡히면 파르니 잡히러 잡히러
0: 말해 아무도 답답하고 하니 낭고
1: 이마 이마 바카 피가노 이마 미머럭 뜻하래 비아버
5: 마니 마니 아이 샤워르비니 아두부 말해 낭기 남밍도 이마나 눈시나 톨람바니 낭원다 이한 한우 콤랑 인키바도 너마 아이네 닌해 낭기 낭기 뿐치다 낭기 바바두나 간타나 레키드라바다 아이네 낭부 까야와나 요르키바도 아두부 마시디 낭 아랑 아락 이나 콘 버기 미옥 미찬다 라마 칸기 랑데 투두나 낭부 협복서리 버나마 아이부디 낭 꼭톡뽕 안 메네나
1: 송기도 송기도 송기도 송기도 야레 솜노 피니 아두나 이 숨부 이나 낙피르베니
5: 거리
1: 미코바 마탕 마카타나 판타르게디 아돈디암 코동 사르로 이카이부 소프낭 마나타나 아이 낭무 크나노 칸데 낭기 오케
5: 후란
1: 자로 자로 살로 야
0: 이부 원 이부 원 코미
5: 아이 샤카레 파이 파이 파이 아이
1: 작가래 작로 아무 거나 작도
0: 라우라 너가 작가래 봐 오이 미남과 다생나 마하가 시부카나노 이봉어 이마다 생나 하요
1: 이마 뜻처럼 생려바 마품시다 마콩 파워바 간신 한바다 마틱 자드르비 샤몬님 샤 파워바 마자바 녹시바 칸기 마사부 복토어게 요크니 칸다바 마푸로 이벨레 키다바 차히 파드링에다 픽리바 마사부 훈독카마가 사가이 마싱 칸데네 윤반 방암바 에이 이마가 마삭한데 이마
0: 이마가
1: 마삭한데 성님은 믿으게 이마가 배발까 이마가 망가라 말해
0: 이마
1: 에이디 능이나 짜니 이마 바봉나 에이기 쇼니 다이방 파훈바 아복비드나 이마라 에이디 이마가 마폭 까야하기나 짜니 이마
0: 이마가
1: 마폭 심했다나 뜨나 마폭 마폭 그딩 먹다 이마가 나 싸우지게 고 이마
0: 이마가 이마가 말해

따비리 당가가 시기 오이나 천독자바 동안동안 바 머니뿌리 필름 측득이 간가자고 이시 아카즈바니 인팔 하우지가 목 천독자리 공간기 타오람

미암 신분 동네 사강할래게 당징 아이는 산업을 라마풍 파할래게 빠이마농대 칸 꿈시에게 꿈자 하라우 삭생땀 턱도 꿈하이 산업어디 꼬라우 생품 노마땀아 하라우 끄더버니더나

아독이 숨어탁더니 빨고 딸로이 망하는 덕은 떠오리라가 싸닝부터 싸 마닝땀 새닝부터 셋 막하떠 레이버니도 뽀빠 마시나 마람 보이드나 사히따렛 마나 마남 레이박다다 바니도 나한 마카이 빠기 빠나 오이바 이쁜나무이 잠바디 아한마담 오이바나 사마 방간 마잉 따궁 톡 보니도 봐

허직 타비래 자이월치다 타우람 시부 검전드는 란톡 비리비 세람 린토이 아카즈바니 인팔 허직 로비르시 레디오 릴라 아샹바농 자비 사나비리바나 루브라가기 강북

0: 예, 그야 구이래 인도. 파무. 아두 루는 란다락 보이야 테카리노. 영호이, 한데기 라이에세. 미니야나 키네르바 바일데나 백그라운드 오이게. 능 라이 하이버 가나노나 땅래 이니.
1: 브라스카동 더 탐코세.
0: 와, 그리 이네 비노 시디. 인도. 마시기 피다시 아이나 아이네 인디노 하이드라 아두부 농탕 레이마 나시기 마추오 시부 카나게 콕택테 타루 두리브노 오이베 인두 낭내얌 끼베시 아이 슈빰밤디 낭기 레이마 테드마 레이브다이네 삼지 데기 타 키두나 람캉 더 판버 만부도 마두 파제
1: 아이 와쯔이 낭 바타바 락바네티 타바키 락바니
0: 타바키 마이 굿네스 아두 클루 보와도 아이고 타한 거노 타바키 와 가리노 마타시
1: 나시 가리 하이네키
0: 나시 가리 하이네키 나시 능부 아이네 라오 하이키 브로 샤우노 아이가오리 또또 샤오리도 아둠는 나 진품 토카노 고동 디벌레예
1: 나시나 드 인터뷰 하이베도 보 후지 뿡케야 다레 캉나브라 토랑 로이로세 아야 데레레마게 두가 나이코 아이나 습얌나 와네 낭기 타바 아마다 방나 보호나 바시부 낭나 토 숨사사다 바시부 가리기노
0: 아이네 이하이 하이드나 낭나 칸비 바시나 니네 낭부 아이기 라이레 비 하이리시
1: 스와스 토코세 누가이리 브라숨네 힘바세 호직 디켄 바스티 하이르 랑 파오 레이방암 실라드레 아트 스쿨기 타박 시디네 아오이바 낭가 야암나 사네 낭기 이엑바 콜바다수 가림타 카이로이 헤나둠 파가니 따리 브라인 하리샤
0: 하이 마이코 마이코 인두 레이메노 아이 낭부 이엑게 아두기 암나 이스티브 오게 되면 나띠
1: 낭가 이키드레 낭가 시마 꼬나 스키스타 오바 야드로 꼬아마르 탓바시 팟대고다 아이나 하이버디 아스마이네 힝바시 부누가이리 브라이바
0: 누가이티 아두부 인두

0: 아이고함 한 게. 넌 사오거더라.
1: 하이라 강바이더니. 넌은 시부 아이부 사오부 사오시라. 사오부 사오는 시라.
0: 숨 강드는 시키바다야 시라.
1: 시키바기디 와디. 마르 아시기니 아이나 와바디.
0: 시인디와. 시들라오. 아이기 나한테 정실로. 닌 티나 시다 파무 해봐. 아이 와함 하이게. 넌 사오디 사오노. 능은 사오키바시 아이기대 아로이바니 아이 강이 능 내기 야암노 와비리 주미 아이학 타보 엄마 떠오드라바데 아이기 피범 주고 짜대바다이 하드부 인도 그리기노 능나 아이기대 막 아숙 야암노 와비리 바시 아시마시 응각바니 그이더우래 사오르부로 파기 더웁니다. 파기 더우니 아차아차 인터뷰 게 더우니 해봐.
1: 나시니 내가 시. 그 하락은 친구게 아이보. 살람 나이다 아이보 호로라. 타랑으로 뭐. 잠이 내려서 누가.
0: 아예 좀 락자게다. 아이보 앙앙래네.
1: 앙앙나 좀 가래 했나 봐. 낭 보게야 고이나 나 코삼도 나 해나 땀 비키게 되기. 아이 강디가 오다. 영어에. 마코이나네 낭 보. 양 밤이도.
0: 마코이 하이디.
1: 아트 스쿨기 강부도. 나학네네 아숨나 장 오하베 야니 하이바시 마코이 타제다 바자네바 아드다 에이네 난기 애플리케이션나시 비루바다 마코이 까야하라오크레 이스 난기 타바시디네 오이라고만이다 마코이네네 난부 온토 온토 빠옹크레 오이바
0: 아이고 빠옹리 디카리게
1: 이스 난가시 온토 빠니다고 난기 나군 마코이네 문나마사 강이
0: 아두 오이라부디 인터뷰 떠오드려보시오 아둠 러비오 하이오드나
1: 마두 야디 미기사나 비니옴디 투가이베 야디
0: 예 아두디 난쇼 난기 오자기 타벅도 보면 인터뷰 하오라
1: 야오데디
0: 아두는 이드나 람호이 마마 야오데 보나 아테이데 수마마이 깍탈루 하이리샤 아오이 왜 인도 까리기 인터뷰노 아이 밥다 방금디 아이 부 강래버디 아둠 러브 야드라 까리기노 꼰치형니 강래버 먹다다 킹근이 영도르시보 Selection board ke par khalan thopang amba pandit ai oi debu shiyai indu nangai bu wahan genu da
1: adu bu kaya wa ba thabak no ngak tang jatu no unar bu kaya wa ni
0: wai ai di wai interview ke pal du chung bang amba ge bidya ai ngon da lai trab de kam dauni ai na mai thi du na halak pu ra ga nang nungai ga dro
1: adu ra ge he to nang bu khang na ba tak pai so hai
0: te ngai khu tap tha khu shau khi nu ni awai bani Nang naibu kaya tak pikir ni. Adapun nang naik kita mak asok yang wabi di pasir kari geno indo.
1: Madam Lady, wabat semua ini ratu nato bini. Asin apa aku mau bayar adra?
0: Hai narak pa. Hai narak pa sih sih yang nakkan melayu nani. Indo, ay tabok tau roy. Hai nare esu ay gipun sih sih.
1: Tau ke tau tau roy do. Ay cale.
0: Do do. 또 샤오래도 아이고 샤오노 하이를 먹다다 나이코 밤코네 시 샤오노
1: 그러기노 낭나 이거 쑥야 뭐하니바 낭는 떠오르다 벌레르바디 하나 하이베 야드라
0: 아이라래시
1: 그러기담 다 쑥야 나이부 셀할리
0: 샤오노 아이라리
1: 낭나니 아이나인게 야니다
0: 시 깝가노 샤오노 아이라래시 떠오르게 아이 타박 떠오르게 떠타고 왕왕네 키시 아두 부카리기 노인도 낭 나이부 자크리기 랑데 투헌닝리베시 낭 아이부 농시드로
1: 낭아시 미못바 얌나이 에이순 낭기다막 다 칼레로이 하이나 와삭바시 마싱부 나이람나로이 아두 오헥땅암데 마시 에게 소이바니
0: 아두 부아이기 바오콤 비코 낭 아이부 농시드로 카리기 노 낭나 아이부 자크리기 타우리네 불헌닝리바 마두한 하이코
1: Sit na pun mata su, nungai bapa melayu bani kau tam. Sit na pun maga, li sang thapa kau sumana deh.
0: Filosofi, nang nesu ingon deh filosofi. Hey, angau bi, cakri di konungi segoli aisha ki sapam magdi nanti dina. Adu kau segoli aisha, keram na thami kang lebra. Shay shatara kun seba tawi, matuk ta thakal khali, kuai deh ke anu bersajik natai. Nungai itu boleh ninglui, apang bi nanggu bi babok na. 문나 칼루 샤골 야이세기 뿐치도 누가이롬거더라 찡내니가이니
1: 미오이바 뿐나마 리뿐 아만나트라가 아만나 뿐방하니 나트라바디 상부방암다두나 앙아오보기 말했던 민잔바다이
0: 인두 능 우왕암부야 마이레나 그나한 하이리바 애기 리뿐 레이띠 마시보 애기 이뚱 꼬이네 일람비누피 마자하더라 Kadai de kita melu jauh sama way sing aje. Atau, lipun ku deh mak kalik ni kan kati. Karino, karino aje lipun kang ngapro. Freedom, absolute freedom. Angau bagi kang bu. Kadai kadai de kita melu di bawah mayam lo.
2: Woi ibu mah kau tak melik terau.
0: Eh, lengsem biro, kari tabaki.
2: Untuk penida, ibu ngon sukari tabuk kino ingon dah miri. Nahal di foto tu bu sindo pelu ibira bra. Wale dah tong nabe saya.
0: Pai bu, pai diri. Indu nang hak tengah ko wale diri. Tadi kido, ay pai bu ngam jadi.
2: Is, kari wanu ni ibu. Sembat sor nang nabe tobi bu ngam lu dori jala. Ibu ngon hai ba jamani janini tamjaram ge nang han bida bu yadi hai jaraga. Ia ambil bukanya kanan laksuk hoki. Layak pasimu khairam dravidi ibu ngono, wajib tu bapa masih kari nukang de. Se, loy biru ibu ngah. Keretuna loy biru, hujik aini pudna cat kerusu fajanar loy do.
0: Hoi hoi, loy na bohun na bahaya itu ni. Kaya ani wali sambat sordi.
2: Tarani muktengah erbani ne ibu ngah, matam leiter bapun ni ne. Ibu ngah bu thajaru bdegi asti fawa foto yaudan lokat kredo. Loy biru ibu ngah, keretuna loy topi na bato biru. Aduga, wah matangga. Hendak ke picture sihna? Ia ambu pelan bangam labadi. Ia ambu gisu pajaba. Ia ambu pajaba amat tangdi he. Ye pida bayatre.
0: Ia ambu pajaba hebji ta de mandresu ya kedro.
2: Manchu malhan kedah bani. Aduga keradi he na pajan batai. Masih dani she layakwa hayba hitaban airi she. Hujik kalgi, ain harib se ibu ambu dina tiko. Artis cincin yang pelaya sendiri, isak makan berdi hairunu. Ia yang berde kap ni heibungo. Hairure makan berpam lagu foto namlu coye. Foto berpam lagu berdi kerigi ibungo koi thiruni. Natri neibunga. Kala semdok semjen tau napa kita muktabu ibungo kita nak tercanglek bani. Handa kisibu fajar berdi saitta. Aigi yam na fajaba ma yek tabu suaya yadre. Kuiraponi aini ningdurun lai.
0: Ngai kota ada. Tada no manba manba, pajaba pajaba hairi shibu. Chahi cham chani ki matungda tada ki nasakadu yeng laga, kana no mali mande khangbi duri no.
2: Adu nabu pajalu hairi shini. Chahi cham chani lan krabadi isa isu na marayana khuram jahorani. Matam madu dati ibunga yamba layo kredamni. Adu di hangchit che lakchuge ko.
0: Tada hangchit lakter vashu yaida, tarani hai vishu matam yam sangli.
2: Unthuk bani da, chahi yama thamba phao bada, Matam tiada betul. Tarani nih, na sanggup berani ibu ngah.
0: Eh, pare pare pare. Lengo lengo. Ayi nang nabo naja.
2: Eh, aduh di iam yorge ko waru biadi.
0: Makuish na ibu antong nuhan kere.
1: Interview hai betul besar kedau ibu ngah.
0: Ayi jaloi. Ayi jaloi. Ayi min ya nabo pokun bibai te. Ayi jaloi.
1: Aduh di. Ayi susah lagi.
0: Ngaiko, ngaiko, ngak tu ngaiko. Nampi dasi asum na lotion bahu nanti. Pamudra, ayi saya nong si bama sakit kita aku. Ngak tu lagi kone indu, ngak tu nida.
1: Ayi kone nong mataragi.

0: 땀와 라이프 또 비로 이세이듬 또 비로 파운 해셔이다
1: 이씨 망레드네 이디에 헬로에 막이 사라이 막 파우 강 우하라우다 아마 못 보자도 와 에이 낭디 이세이가 하이더라 낭가마 두민 두민 낭고 파워 하이더라
2: 땀와 아이 리카리부터 하이제디다
1: 가리기노 가리잉이 디에 미아 추르브라
0: 라이 헥로이도 볼레르브 디랭나시다 삭샤바 마탐수 오이레 마시야 숙티엥아니 캉다바니나 데펜주 부럭터레
1: 나고이 찰로 아이디 와리 낭디 낭슈 찰라게라
2: 아이기슈 타바 아말레 하위 야라바디 나시디 타모수 리엥나시
1: 나고이 찰로 아이디 와리네 타바 나코에게 타바가 시달레이트라브디 카르파니다
0: 와로비노 타모 안두디 그동안 몽락수 하이버게
1: 락딩 뭐 맞담다
2: 아두디 쎄쎄레

0: 따다, 따다. 나탄다. 온통는 농아이니 샤샥두나 레이랍니다.
1: 에이, 꽤나 돈비야. 넌 니가 다이득이야.
0: 이음다 작사바 한바니. 나 시농만이 니세 난 가다이다 작사이. 호텔다 술락디. 아이나 매니저다 한바다 술락디 하이. 아이디네 난기 바나 각두나 탐이도. 아두가 난기 술락술락디. 어후이바 따다. 난나 바나 작히다바 누미또. 아이기 보셋 파워와리.
1: 에이, 꽤나 돈비야. 아이 노무터 한게 한게 떠봐 아도 배드 가오이. 낭 나잉원다 호텔 대기 토록 보거든기 바나마타바 몸 비제이드나. 아도 바샤케 아디슈레. 아이디 마탐 그라 싱키로이 비비숭감로이 도리.
0: 아도 보 아이나 노무터 싱구 타우카르브로.
1: 응? 마두 야디. 아이 미기 타우잘 밤디. 헤이, 강레버 까나 돈비. 아이네 아이 암나 투넨 이나 콜라니. 아니 이게 뭐 라이크라 딜리데 엑지비션기 아이디 우드프 타크레
0: 오
1: 가나곰바 아빠마 만나네 로그지키니 쇼에드라 로키니 아데데기디 아이 와르로이
0: 다다 낭기 라이싱두디 까야디 시트카니 아두가네 다다 낭나농마 잉온다 울람바 강타럭바 부크리다 탐발레만잔바 아마땅 샤팔라이두디 잉온다 비우고 마두마디 욘톡락 토키노 다 낭세 아이몬다 디미트랑니 마시 파오바이학 낭부 캉방암디 낭낭앙바수 아이디 아얌바 마탐다 캉방암디 캉수 캉닝데 아두부네 아이수 캉이 낭디 마얌가마나디 아두가 요차비고 미부징실리 마시나카리기노 다다
1: 마두 낭얌 캉닝나가 노무 딱비기
0: 아이부 뽁바 이파도 요츠이 아이나 빅링아이다 요차비 아마피 마도 아이나 바이드나 사네 아이나 카야가 크레 요 자비두다 요 마쳇 마쳇나 진신 진신 나빠도 아두부따다 요 자비디 마말리암바 다두다부 징실리 아이군바 마말레이따바 꼭싱부디 가리기 징실리
1: 가나나 하이리바 낭부마

나하롤기 건지얼기 더럼 다비람 리베싱부 톡촌 푸스바라니나 따랑녹 제리 크름 제리 나시게 더럼다 담 제리 풍가와리 나시 리자가 더리바 풍가와리 싱아시 지롬 라스케탄네 콤진바 컬처럴 리서치 센터 마니푸르기 담업 수니타가 세펌나 퐁자바 징론기 와리 싱분 하이발라리카세데기니 나시기 아한 보이나 파톡자가 더리바 와리에시나 बफुल हाइबदी उचेक लांग मैदों

0: 짜치 모노 낭 와남네바
1: 아숨네 따서 보네 와칸 따락 받으니 아이는 하이리시
0: 헤라 아이고 야 녹도 미동나 아두 와 아이 그래 또 혼도기게
1: 아 숨네 와칸 따락니 해보세 아이디 타저로다 아니 응 아두보 카라콥네 디시나 키바타 조하르 사나바 미능앙 보와세 그야 다스니 나이 오이티
0: 가다이다 담미자노네 우리 엄마나 비름 버시인도 그래도 일레름 기네바 아 우부지주 소로이네 로리 소리 가다이다 담미노주 기대줄레 저 좀데 기대줄레티 하이 피티 쩍쩍나 담버자니 거의 멘자스 파라다 뭐 품도 부여로디 부부라 락버 까이오메 토너로 갈워르 아이 공고 위실레가 토디 마나친네 싱그라블피 합빈 지원이 시야라고 아두가 뭐자 부르지마 학직랑 뭐 사라가 토클라디 감도바 마두네 중가도리 아이씨 수월가시네 가둠도 레이잖아 오지기 막군은 아니 막지 뻔뻔해 풀리듯 떡스 야나 호범 라니시 아이 바리시
1: 엄마 까이노 따사오바 쿠데이 홍도 루니네 상크라가 하필로인 셀라가 돌리시나
0: 그하 아 망조고든 동간 벌등 좀 학직 랑지라는
1: 아스 뭐 방랍 람네스 피키노고 아이 망하다가 머로를 만와이다버네
0: 아이 하빈 지금 프린 맞다 지금 아용 제빠야 뭐 보나티 담임자 자기르디 공부하고 야 상부 세루이드로 그이노니
1: 아스 아두부디 좀바 아두다 따사오나 하이보와 세이까야 타제디에바 조아리 마팜다 무 짱루니 코낭
0: 가다이 리노니 시인 역드는 그 조아 차다부야 바오네 디네 맵자는 보 통간 메아지도 좀 한것 다소 짭다는
1: 꾸었네 파리세 파리세 파리세 아두 따사오바 투난 비라고
0: 호